0: 그 참. 나야.
1: 나야. 야, 알라. 아니가 뭐래라, 파드레, 난. 에, 까르라, 아니고, 아, 뭐, 엄마, 키리감. 에, 나오니, 사파, 세나, 구스테, 언, 듬, 분, 마노. 에, 나오니, 나오니, 사파. 사파, 뭐라, 세나, 난. 그러니까, 아빠, 무단.
0: 뭐, 오랜, 내, 뭐, 털판, 뭐, TV, 아가, 아가, 그룹, 아, 뭐,
1: 티비. 키, 그룹, 뭐. 아니가, 아니가, 데리, 뭐, 잔, 간지, 나비. 아니, 아, 사나, 내, 살, 건, 뭐, 울고. Kus bagus ahlak tengkar ke jin Nabi Toro teretan. Aneka aku mantan seperti dengan jengkyolor enaungi ban ondem ban mano teretan. Aneka kus teh rogi mun umar sedih jedak nolak kus teh. Aneka terlek tebang boleh. Men ramen kenting jidur hadra serodin soleh apun pada ramen. Eh waktu akhirnya komen telefon Kustiman Khadijah ramen tak pita kalau berkuntur kuntur kelutuk ni pada kak. Oh lagi.
0: Sampan praftek bumi.